아수르 영원 트라비야 나사스 요리 숨지야시 와인에 비하라제 싸우냐며 어찌야시 와인이 아니야 다이며 오나베 미바와님은 싸이야 미문이야 미니야

왕프로비야 멍청이 맞아. 에브라디 셰프가 예리스사. 아예 브레이 에요. 뭐 어스라이티 에브라디 카이. 엔셰야 뭐는 순이니. 아예 어스라이티. 아예 순이니 안채. 아예 지나다세 에브라디.